0: 미대? 얘가 어디 태? 애들 만든다며 지금 들어야잖아.
1: 어디 줘?
2: 김해만
1: 벌리기 뒤에 맞아요.
2: 김해 볼륨 떴잖아. 이티 버치 아르곤 말에 커버 뛰는 거요. 아기 올라니 어디서 볼륨 만지?
1: 벌리가 해도 거의 안 되네.
0: 이틀째 깨어나다. 지적한 마.